0: 거 기나 니가 쓰라고
1: 나이?
0: 응
1: 나이 걸신다 오스트리아 와라상 비가라 다 빠져서다
0: 오세 쏙게나 폴리스로나 굳네 우체 모바일 플라이트 모드나 라켜라
1: 플라이트 모드나?